多謝。送俾大家頭先嗰首歌，歌名叫做《花與蝶》，好唔好聽啊？其實今次隻碟裏面都有好多嘅題材咧，係比較大膽少少噶啦。咁頭先嗰首都係講緊做人哋第三者嘅感覺啦。以下落嚟呢一首都係嘅。